예, 미주만님 신청곡입니다. 오늘도 대화방 들어오시자마자 신청란으로 바로 오셔서 역시나 예상했던 곡들로 정해주셨네요. 미주만님을 위해서 벌써부터 제가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백인인의 산책, 노경수의 팝콘, 한 대 모두 행복해져라 세 곡 함께 들어봅니다.

혁장님 신정란 다녀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수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습니다. 왜 이리 일찍 눈이 떠지는 걸까요? 오늘 할 일도 많은데 피곤하게 시리 말입니다. 아무튼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정란 다녀가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잠이 없다고 하긴 하던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신 것 같기는 한데요. 아니면 제가 아침 8시 방송이라 일찍 깨셨을 수도 있는 것 같네요. 플러팅곡으로 3곡 주셨네요. 3곡 듣고 답가로 제가 한 곡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곡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고 혹시나 하늘홍수 청취자분들 중에 초석 프로필 사진 필요하시면 흑자미님에게 쪽지 해주시면 이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제 멘트 들으시는 분은 쪽지 남겨주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 신청단은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스타비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과 사연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남은 한 29분, 28분 동안 제 선곡으로 함께 할 거고요. 저는 노래 몇 곡만 더 듣고 와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대충 감이 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조금 더 애를 씁니다. 후회를 줄여 미련 없이 단념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노력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날 위해 노력해보는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 스타빈님과도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꾸준히 움직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노력, 그리고 하루에 한 번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그런 작은 하루하루가 모여 결국 건강한 정신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느라 정작 내 마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고 상처받은 날에는 스스로를 다독여주면서 오늘도 나를 조금 더 아껴주는 하루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건강한 마음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우수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체리블렛, 네가 참 좋아, 에이핑크의 유유, 주얼리 투나잇,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상큼하게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오님의 신청곡으로 EXID 위아래, 에스파의 미플래시,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텀보이 함께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창문 열고 청소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대청소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뽁뽁 하셨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는데요. 네, 와우님을 만나서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시작된 것 같습니다. 비즈맘님 안녕하세요. 뉴뉴 폴킴의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조선 힙합 마음의 숲 이소라 신청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월요일을 쉬었는데 아마도 토, 일, 월 이렇게 3일간 쉬는 것처럼 되어서 여러분의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출근을 했습니다. 멀리 다녀왔어요. 분명히 집에서 2시쯤 출발한 것 같은데 네, 5시쯤에 수업을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니까 다음 날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인천으로 갑니다. 흑장미님 만나러. 네, 오늘 수업도 장시간 수업을 해서 또 10시에 끝나서 내일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요일에는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저랑 시간이 늘 안 맞아요. 그래서 큰일입니다. 언제 버릴 수 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은 새벽에 도착해서라도 일부분을 좀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랑님이 오신대요. 이번에는 또 명절을 같이 보내게 됐는데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안 좋은 건지 마음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네. 어쨌든 뭔가 그동안 되게 자유분방한 삶을 살다가 잠깐 뭔가 좀 얽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자꾸 일 나간다고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듣기 싫은 이야기를 자꾸 하면은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에휴, 그래도 또 모처럼 만에 한국 오는데 밝게 반겨줘야겠죠?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글루미 선데이님, 티아라의 롤리폴리, AOA 짧은 치마, 카라의 루팡,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돌잔치는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아들이 생각보다 잘해줘서 사진도 편하게 찍을 수 있었고요. 키즈카페룸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먹고 잘 놀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 있던지. 분명 오전에 안 자고 오후에는 한 시간만 자고 피곤할 건데 엄청 잘 놀고 사진도 잘 찍고 울지도 않고 참 잘했어요. 아차, 돌잡이는 오방색 천을 잡았어요. 이걸 잡았다고 이거대로 안 가니 오방색 천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보통 뭐 마이크나 아니면 뭐 돈이나 실 이런 것만 알고 있거든요. 이제 한 살 됐습니다. 더 씩씩하고 잘 크길 바랄 뿐이에요. 벌써 화요일이 됐네요. 이제 방송 끝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도 파이팅 해보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저는 오후에 급하게 네, 열심히 전철을 타고 가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비싼 것만 탔습니다. GTA인가? 뭐 그것도 타고 그래서 돈을 한번 들여봐야지 그러면 좀 내 삶이 좀 달라지나 했더니 전혀 힘들지 않게 네, 되게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물론 돈은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드린 만큼의 에너지가 네, 많이 나의 그 에너지가 많이 충분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히 수업을 잘했어요. 오늘도 돈을 좀 들여서 비싼 거 타고 갈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 네, 좀 일찍 출발해서 여유 있게 한번 도착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도 오전으로 잡아주셔가지고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보통 이런 돌잔치가 좀 번거롭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좀 있어서 생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크면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의 추억이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도 참 잘했어요. 스위스로 사랑해. 케이시 언제나 사랑해. MSG 워너비 바라만 본다. 신청곡 이어갑니다.

오늘 점심은 뭔가요? 짬뽕, 짜장? 오늘 점심은요, 아직 못 정했습니다. 무얼 먹을까요? 시간이 허락하면 먹고요. 만약에 애매하면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짬뽕이나 짜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먹고 나서 뭔가 좀, 입냄새가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파 먹는 걸 좀 자제하는 중이거든요. 수업이 없을 때는 먹겠는데, 수업이 있을 때는 안 되겠어요. 근데 좀 먹고 싶습니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흑장미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도라 K, 홍콩 반점, 대전 은행점, 핫지와 TJ, 짬뽕 배달, 하프타운, 나는 짜장면이 싫다고 했어. 신청곡 이어갑니다.

엄마가 집에 커다란 곰솥에 곰국을 끓이신다거나 아니면 짜장을 해 놓으신다거나 카레를 해 놓으신다거나 하면, 아, 어디 멀리 놀러 가시는구나, 안 들어오시는구나 하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짜장과 카레.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 짜장이나 카레를 해놓고 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 또 이번 주에 신랑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저희 신랑은 카레를 못 먹습니다. 어렸을 때 카레를 먹다가 크게 체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카레를 먹고 싶지만 먹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 신랑 나이가 몇이더라? 과연 이 신랑은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그 카레 트라우마는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해독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먹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번에 우리 먹여볼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한동안 마운자로를 맡는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신랑님이 마운자로를 맞으면 입맛이 없어질 테니까 음식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저희 신랑 마운자로 맞아가지고 입맛이 없을 거예요, 어머니. 음식 하지 마세요. 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중단했대요. 마운자로 안 맞는다고 합니다. 그걸 맞으니까 음식에 맛이 없어서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마운자로를 중단하셔가지고요. 아, 큰일이에요. 뭘 해드셔야 되는지, 뭘 시켜드셔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왔습니다. 어쨌든 집도 정리도 하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될까도 고민하고 또 명절이니까 어디 놀러 갔다 올까 생각하고 있는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번 명절 어떻게 보내실 거예요?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 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달빛 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남긴 것을 알려진 명언인데요. 내 삶의 주도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그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환경이나 상황에 휩쓸려 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생각마저 그 방식에 맞춰 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다시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인터넷 방송을 시작을 하지만 나는 절대 자극적인 방송을 하지 않겠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진실한 방송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을까 하고요. 어렸을 때 라디오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난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라디오 DJ가 되고 싶다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 꿈을 정말 이뤘는지 나는 정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건지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내가 과연 그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어요.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방송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밥시의 여인 찾아왔습니다. 인생길은 누구나 변함없이 곁에 머물러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낼 이유가 충분합니다. 매일 안부를 묻고 일상에 살펴주는 가족처럼 한결같이 함께 해주고 한결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런 우리 한으로서 가족분들이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매일매일 한결같이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이제 날씨가 덥다라기보단 춥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낮겨는 그래도 아직까지 좀 더워요, 그죠?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합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지 않게 우리 하늘로 가족분들은 언제나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앞전 시간 우리 수고 많이 하신 수타비님께 다 같이 박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해피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행복과 해피는 다 똑같은 건데, 그쵸? 그래도 너무너무 해피했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점심 만나게 되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도요. 점심 만나게 드시고 배 볼록하게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 같이 배 통통 터득이면서 아, 잘 먹었다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그렇게 배 통통 튀길 수 있을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밥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그만큼 그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인데요. 그리고 먹는 시간 아까워하는 사람들 계십니다. 절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먹는 거 빼놓으면 정말 할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언제나 잘 먹고 잘 쾌변 그리고 상쾌 통쾌 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말이지만 그래도 그걸 잘 못하는 경우가 많죠. 상쾌 통쾌 정말 요즘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상쾌하고 통쾌한 날씨, 하늘을 보면 색깔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예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첫 곡으로 전해드린 노래 르세라핌의 핫 그리고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요 미센느가 부릅니다. 데자뷰 그리고 키키의 팝오프 이렇게 한 곡 더 전해드립니다. 태연의 만찬가까지 함께합니다.

네, 하늘하우스 방송국과 함께 하시면 행운이 옵니다. 점심 식사들 드시고 계시죠?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신청란 올라왔더니 우리 미시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백예린의 산책, 그리고 오반의 플라워, 그리고 DK 별이 될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점심 맛나게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디셈버의 별이 될게 비즈맘님의 신청곡을 함께 했던 세 곡이었습니다. 아, 지금 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닥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그 사춘기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북한군이 못 쳐들어올 정도로다가 사춘기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그런데 사춘기와 갱년기라고 싸우면 갱년기가 또 이긴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는 많이 닥달을 하고, 아우,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저절로 나오고,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죠? 잘 하는 애들도 있지만, 물론 안 하는 우리 집 아이같이 막 그랬어요. 저는 큰애는 굉장히 닥달하면서 키웠어요. 그때 당시에 큰애가 혼자였기 때문에 개인 과외도 시키고 뭐 비싸다고 해도 그냥 막 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공부 다 소용없더라고요. 지금 뭐 하냐면요. 음악하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 그냥 그래 차이가 8살 차이 나요. 그래서 에휴 첫애는 공부도 많이 시키고 공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선 막 이것저것 시켰는데 공부는커녕 음악을 하더라고요. 음악에도 물론 공부를 잘 해야 하지만 그래도 공부 다른 것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과외 시킨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그런데 둘째는 그냥 냅뒀어요. 지가 하는 대로 제가 하는 대로 냅뒀더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 음악 만들면서 아이들도 가르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좋아하고 하니까 더 좋고요. 또 둘째는 또 뭐 하냐면 그 조련사 하고 있어요. 동물 조련사. 강아지 개들 훈련시키고 조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잘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너무 닥달하고 키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당시에 가졌던 것 같아요. 닥달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더욱 엄마를 싫어하게 되고 엄마를 미워하게 되고 그러죠. 저 우리 큰애한테 굉장히 많이 그랬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후회되는 일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 너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이니까 우리 아이도 처음이기도 하지만 저도 처음이니까 일단 잘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사람 되라고 했는데 그게 좋은 사람 되는 길보다는 아이한테 너무 힘든 짐을 지워준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참 즐겁고 좋아요. 우리 애들은 둘 다 남자예요. 형제끼리 굉장히 사이도 좋고요. 그리고 좋아요.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 자랑.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요즘에 우리 애들이 자기 일 잘하고 열심히 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지금 사춘기를 둔 엄마 아빠들은 속 터지지만 잘 봐주고 기다려주고 으쌰으쌰 해주고 사춘기 때 그 해달라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비전을 가지면 이것저것 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맞는 거

맞는 거를 찾게 되겠죠? 그러면 그 길로 나가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잡설이었습니다. 신창란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타버의 검은고양이, 마마무의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노래로 세 곡 했어요. 달빛 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목 아프신 거 다 나으셨지요? 오늘 아들이 잠을 늦게 자네요. 오늘도 아들 안고 피부과 다녀와야 되거든요. 한 번은 병원 가면 좋지만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아들 밥시간 컨디션 등등 봐야 돼서 하루에 한 병원 다니려고 해요. 그쵸, 힘들죠. 아들도 진료도 보고. 어머 노래가 먼저 나갔어. 어떡하면 좋아. 아들도 진료도 보고 저도 봐야 돼서 가요. 병원 다니는 거 정말 힘드는데. 다리랑 팔에 뭐가 자꾸 울퉁불퉁 나 있는 거 약 발라도 소용이 없어서 피부과 가서 물어보고 바르면 나을까 하고 가요. 월요일이면 월요일 지나면 이상하게 시간이 잘 가요.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보아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병원 간 거 참 힘들죠? 애기 안고 다니려면 더 힘들어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돌잔치 잘하셨죠? 돌잡이는 뭐 했을까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 팔다리에 울퉁불퉁 나는 거 저는 애기 낳고 나서 그 알레르기가 와서 그렇게 많이 고생을 했어요. 한번 그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조심히 잘 다녀서 원인 알아서 잘 치료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한 우리 정인이 엄마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 돼.

네, 저 선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관계 부교육이 나간 이후로 지금 나가는 곡은 이비의 초점 그리고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이비의 초정, 광기의 부기우기 이렇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그 광기의 노래, 이비의 노래, 저희 아들이 만든 노래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얼른 선곡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심이 담긴 방송이라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광고 음악을 하고 있어서 노래를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신청년의 우리 와우님께서 빅마마의 사랑해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대청소했어요. 에어컨 커버도 떼어서 먼지 곰팡이 싹 닦아서 햇빛 좋은 베란다에 말리는 중인데 기분 좋네요. 이제 점심 준비 들어갑니다. 어제 먹고 남은 보쌈에 상추 싸서 먹을 거예요. 아, 보쌈보다는 상추에 싸서 먹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저 쌈 싸먹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랑님도 맞점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님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 방송하기 전에 기운이 없어서 그 뭐죠? 김치에다가 밥 싸서 먹었어요. 김치 이렇게 그 잎사귀 있는 부분 그걸로 해서 아 에어컨 대청소했다니까 너무 좋겠다. 정말 속 시원하죠. 저도 해야지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요즘입니다. 왜 이렇게 귀찮은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운동도 다녀야 되는데 아 내일 그러다 보면 내일 하다가 못하고 요즘에 귀차니즘병에 제가 한동안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감기 걸려서 엄청 실이 아팠어요. 말도 안 나오고 고생을 좀 해서 그런지 다 귀차니즘병

네, 제 시간에 신청곡 이제 다 전해드렸고요. 제가 선곡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혼자의 알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혼자 온 길을 혼자 가려는 연습이 늘 필요합니다. 태양처럼 살다 너울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떠오르는 태양, 아침 태양을 보면 아직은 남아있는 인생이 한 페이지가 조금 더 다듬고 수놓고 싶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 짜진 단호박처럼 푹 익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요? 이어지는 노래는 KCM의 사랑곰, 이연의 가슴 시린 게, 그리고 케이윌의 네가 필요해 함께합니다.

네, 달빛사랑의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빈님 앞으로 신청곡 두 서너 곡하고 예쁜 사연과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힘든 일이 있어 위안 받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살아가다 기쁜 일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그 누군가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내게 가장 소중한 친구, 내게 가장 믿어온 친구, 내게 가장 친구라고 따뜻한 친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서로의 위안을 주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따뜻함으로 개혁되는 이가 당신이기를 그리고 나이기를. 네, 이 글은요 무소유 중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참 예쁜 글이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서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세상에 다 하는 날까지 내 가장 소중한 친구고, 내가 가장 믿어온 친구고, 내가 가장 따뜻한 친구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가 당신이고 나이기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이만큼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요, 우리의 시간을 읽는다, 그리고 2MB의 한 편의 영화 같은 널 사랑했어, 그리고 손디아의 낯선 하루 함께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방송은 사랑과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옷에서 진행의 달빛사랑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신청곡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태댕의 너라서 좋아, 도요한의 늦은 안부, 이선희의 이제야 사랑이 보이네 함께합니다.

네, 강승리의 본능적으로 오래간만에 들어보니 좋으네요. 저는 이제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에 신청난 다녀가 주시고 선물 주시고 추천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함께 해주신 한우로서 가족분들께도 더더욱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꽃잎이 모여서 꽃이 되고 나무가 모여서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됩니다. 기쁨이 모여 행복이 되고 두 손이 모여 기도가 되고 너와 내가 모여 우리가 되듯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행복을 찾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부는 가을입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그런지 평소보다 굉장히 빠르게 독감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요즘 건강관리 가장 잘 하셔야 될 텐데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예,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보내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건강하게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4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함께하는 그 시간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아요. 아, 얼마 전에 지인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노래방이 사라지고 있대요. 그래서 가격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갔대요. 막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코인 노래방이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옛날의 문화가 요즘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 문화는 가끔 이해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그러면서 예전보다 뭔가 쓸쓸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쓸쓸함이 잠깐 완화되는 곳, 행복함이 함께하는 곳, 여러분은 사랑, 우정, 그리고 희망을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 지금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하십니다.

뭐 재미난 일 없을까? 아 요즘 TV를 봐도 재미없고 아 요즘 맛있는 걸 먹으러 가도 시들시들하고 뭔가 좀 엔돌핀을 돌만한 신나는 일 없을까? 이런 생각 가끔 안 하시나요? 근데 그 재미난 일이 요즘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웃긴 게 정말 좀 아이러니한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회사에서 풀 뽑는데 저는 풀 뽑는 게 너무 싫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9월 달에 들어서 풀을 두 번 뽑았어요. 근데 그 풀을 뽑으면서 든 생각, 조금만 더 뽑아야지, 조금만 더 뽑아야지, 아, 이만큼만 뽑으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호미질을 하자 뭐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나 이거 좋아하나? 그런 생각도 살짝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지나가다가 떡 파는 곳에 가면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춰요. 그리고 떡을 사죠. 아 뭐야, 나 언제부터 떡을 좋아했지? 아, 뭐지? 아 그리고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나 나이 먹는구나. 옛날에 이해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가는구나. 떡은 그냥 어쩌다 주워 먹는 거였는데 이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된 거고, 풀을 뽑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면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호미를 나도 모르게 짓고 그리고 열심히 풀을 뽑고 있는 거죠. 아 이래서 나이 먹으면 전원생활 꿈꾸는구나. 그렇게 말이죠.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즐기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것들이 흥미가 잃어지고 재미가 없어질 때, 아 새로운 게 변하면서 나이를 먹는구나. 여러분의 나이는 어떠신가요? 아직 그대로이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떡이 맛있고 풀을 뽑으면서 아 뭐야 재밌잖아 이런 느낌? 그리고 무언가 옛날보다 차분해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있으시다면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에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면 뭔가 팔팔했던 20대가 지나가고 조금 더 중후해지는 그런 나이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더 깊어지잖아요. 자, 오늘도 깊어지는 가을 안에 늙어가는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 하실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서 이야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꽃미남님. 오늘 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내일 일찍 퇴근할 거예요. 왜냐? 구름이 그린 달빛 10주년입니다. 예능 KBS2 우정여행 주연 5인방 강원도 홍천 박보검, 김유정, 진영, 최수빈, 곽동현 9월 16일 8시 30분 방송 앞두고 9월 23일 9시 저녁 단 2부작 특별 예능입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유정 씨가 그 아역에서 성인으로 발돋움한 그런 드라마,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라고 생각됐는데 벌써 10주년이군요. 아, 그리고 이렇게 드라마를 찍고 나서 이렇게 우정여행 이런 것도 하는군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여튼 구름이 그린 달빛이 걸쭉한 연예인들을 많이 다 알만한 이름이잖아요. 박보검, 김유정, 진영. 진영 하면 저는 다른 생각 안 들고 흑정미가 좋아하는, 예, 최수빈 그리고 곽동현, 뭐 다들 알만하신 분들이라서, 예, 많은 분들께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유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려욱의 어린 왕자. 장범준이죠. 정범준 아니고 장범준. 노래방에서 화사의 멍청이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모닝와이드 잠깐 시청하는데 거기에서 독감이 해마다 그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보다 굉장히 좀 빠른 그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도 일교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인데 이 독감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못 볼 수 있으니까 환절기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고 친구들끼리 모이고 그리고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같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즐겁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예컨대 나는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나는 트로트만 좋아해. 그러면 서로 각자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이제 말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게 가족이라도 모든 취미가 공통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예컨대 뭐 고스톱이면 고스톱 아니면 노래방이면 노래방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하나씩을 이렇게 좀 있어야 대화가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회사 이야기가 제가 그 주된 생활을 보내는 그 시간대에 회사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공감대 형성이 정말 많이 되는데 그 가끔씩 그 일하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뭐 예컨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엑셀, 한글 이런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감신도가 전혀 없고 서로 그 공감되는 부분이 없을 때 이야기하기가 가장 많이 좀 힘들다. 그러면 그 대화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연락이 뜸해지고 그러면 또 뭔가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와우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중에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관심.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내가 뭘 앞으로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지 그런 관심을 보여주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에 대한 관심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우님. 점심 먹고 여유를 가졌어요. 이제 다시 오후 주부 모드로 장보고 올게요. 방송 감사하고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을을 만끽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가을을 만끽한다는 건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는 거? 물들어가는 단풍, 물들어가는 나뭇잎들, 그리고 익어가는 곡식들을 보는 것? 아니면 운동하기 좋으니까 산책, 등산? 이런 거? 아,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니까 멍 때리기? 아, 가을은 책 읽기 좋으니까 책 읽기? 마오님의 이 짧은 사연을 보는데 갑자기 말이죠, 가을 만끽하는 하루? 하면서 아, 웹툰 볼까? 갑자기 그런 생각 들어서 아,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웹툰을 저렴하게 볼 수 있을까? PC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 결제를 하는 게 좋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해라. 통신사 제휴. 나 LG 아닌데. 상품권 간편 결제 하인. 제가 예전에 그 네이버 웹툰을 한참 오랫동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 읽을 때마다 뭐가 이렇게 가감이 되는데 5달, 뭐 몇 달 이런 식으로 그게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게 그 하나를 다 완결할 때까지 와, 뭐니뭐니도 뭐니가 진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쿠키가 막 10개, 20개 이렇게 막 없어지는 그런 결제법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웹툰 보다가는 거덜나겠다. 그래서 한동안 밀어놨는데 가을을 만끽하는 하루 보내세요. 이 글자에 웹툰?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또 고민되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돈 안 드는, 그러면서 마음까지 차분해지는 와우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남아있어요. 김준수의 너를 쓴다. 일단 이 노래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 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쿨의 All For You,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태연의 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요. 저도요. 미투. 어제 그저께 그 지인분과 제가 식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인분께서 중국집을 하세요. 중국집을 하시는데 하루는 손님이 오셔서 그 짬뽕을 시켜놓으시고 이렇게 소주를 하나 드시면서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는데 앉아있었대요. 근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가 선원 생활을 10년 동안 하다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배를 탔으니까 부모님에게 할 때마다 돈을 다 보내드리고 해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어느 정도 모아져 있겠고 이제 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육지에 발을 디디고 집에 갔대요.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이미 다 썼다고 그러시면서 너 다시 언제 배 탈 거냐, 그런 느낌의 압박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냥 그 길로 지금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자녀를 위해서 아껴주고 모아주고 그러는 건 아니고, 또 자녀도 누군가처럼 다 효도하고 다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도 멀게 하고 형제 지간도 멀게 하고, 또 반면에 가까워지는 것도 있고, 또 로또가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12억을 한 번에 탔는데 오히려 형제 간의 살인을 불러왔다, 뭐 그런 말도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라는 게 남에게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신에게 목돈이 생겼을 때 누군가 식사를 해서 내가 목돈이 있어 라고 해서 밥을 사주는 것과, 아유 너랑 나랑 사는 게 똑같지 하면서 밥을 사줄 때 그 받아들이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왜? 뭐 때문에 왜 다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나한테 써도 돼, 이런 마음을 상대방이 갖는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왜? 왜 내 돈인데 네가 참견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건 참 많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이일수록 내가 돈이 있다는 걸 감춰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자녀가 잘 되길 바랄수록 우리 집에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는 거지 풍족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더라고요. 삶이라는 게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15일 오늘도 돈 때문에 울고 웃는 분 많겠죠? 그쵸? 예,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G.O.D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태연의 꿈까지 함께 할게요.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두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추석 되면 가족 모여서 좋겠다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진짜 진심인데 별로 막 가족이 모여서 좋다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좀 그 귀찮다 이게 좀 더 많아요. 왜냐면 저희 집 아이들이 오면 그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서 뭔가를 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 큰 성인이고 하니까 알아서들 잘 무소식이 소식이다서 이거 좀 약간 굉장히 좀 맹신하는 편이라 뭐 추석이라고 해서 여럿이 다 모여있고 막 이런 것도 여튼 저는 추석날은 쉬는데 올해 근무가 여튼 추석날은 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요즘 느낌이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근데 심심하다. 뭔지 모르겠는 게 뭐 감정 기복이 좀 무난하다? 이런 기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모든 게 만사가 귀찮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래도 엄마 손맛 보여주세요 라고 했는데 손맛이라는 게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솜씨가 막 그닥 좋은 사람은 아니고 그냥 딱 우리 식구 먹을 만큼? 예, 그만큼의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제가 맨날 꼬기꼬기 하잖아요. 그냥 진짜로 명절날 고기 구워 먹습니다. 뭐 예컨대 식상이 정말 너무 많이 달라서 아이들하고 뭔가 맞춰볼 수 있는 게 그냥 구워 먹는 거 정도. 예, 그 정도여서 여튼 추석이니까 먹을 건 준비하긴 해야 되겠죠. 아, 홍성인가? 어디에서 새우 대하축제 한다라고 하고요. 가을 지나간 마누라도 돌아온다 라는 전어축제 이런 것도 많이들 펼쳐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전어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절인데 갈수록 핵가족화되고 그리고 또 1인 가족이 굉장히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날 모여서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갈수록 더 없어지고 저 같은 생각을 가진 부모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 오지마 니들 오지마 엄마 해외여행 갈 거야 이런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걸 보면 확실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구나. 그렇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소소하면서도 다정한 이야기 함께 많이들 나누셨으면 좋겠다. 하늘에서 방송도 음악 들으시면서 드라이브도 하시고 또 성묘 가실 때 음악이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곁을 지켜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다양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3시 30분 달려가고 있고요. 다음 방송 악마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전 방송 하신 달빛사랑님 계시고요. 하늘로스의 제들보 흑장미니 스타비님도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하늘더미님 듣고 있어요? 거기 있어요? 유리님 있어요? 없어요? 꽃미남 열심히 배달하고 있는가? 프라비다님 시간 잘 가요? 나랑 함께하니까? 오기님, 낭만지기님, 제가 아주 오랜만에 닉네임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청산 광란 천상 광란 발음 어려운데요. 천상 광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잘될 예정님, 김광우님, 시원아빠님께서 추천 눌러주셨고요. 우리 꽃미남 수빈이 손 들고 있고요. 고래 나타내라 짠. 우기님 여기요. 나는 여기 있다. 왕소신님 계시고요. 김주님, 그 다음에 노블렌즈님, 이런 된자 불타는 감자, 오늘도 좋은 사람 입장하고 계십니다. 얼마만큼 좋아요? 오늘도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제도 좋았던 거고 오늘도 좋은 건가? 그런 건가? 병아리 아빠님께서 정수리 식당 말씀하셨는데 음식은 사랑이죠. 그쵸? 누군가를 좋아했고 누군가를 잃어버리면서 잃었던 미각, 그 미각을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여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죠. 그쵸 병아리 아빠? 꿈꾸는 마음으로님 추천 눌렀는가? 기억해봐요. 눌렀어요? 디비디비딤님, 묵향님, 윤님, 가을의 천사님, 테롤튼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신기하게 부르죠. 가을 사랑. 정승현님, 류예쁨이님, 태님, 정희님 계시네요. 가신 줄 알았는데. 아토찡님, 허삼십님, 아유 딱 맞게 제가 닉님 불러드렸네요. 좋은 날 되시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거리님, 저 여기 있고요. 황윤님, 늑대와 추물님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늑대와 추물님, 야간 비영님, 김오누님, 김오누님 달려 하지 말고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밀리유대님, 루시드님, 무지개님, 주주님, 애플님, 시연아빠, 1234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고봉술님, 상현이님, 박창우님.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닉네임 부를 때는 기본 170에서 190명 정도 됐는데 지금 142명이네요. 몇십 명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닉네임을 안 불러드려서 삐졌나? 우리 흰수영 고래님, 오늘도 곁을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나만의 거리님도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열리라는 으라차차차차 국수공장자님, 희아님 선물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런 된장님께서 추천해 주시니까 이런 된장 좋은 거구나, 나쁜 거 아니구나. 네, 말이 좀 어감이 좀 세긴 하지만 이런 된장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한일수 방송국 이런 된장,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악마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게시판 데이트 이런 된장 지금부터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예요. 네, 저 조금 있으면 가요. 다들 바쁘시죠? 네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한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한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잘 있나? 잘 지내고 있나? 밥은 먹었나? 그런 생각 하시죠? 그쵸? 지금 그런 생각 하실 시간입니다. 바다비님은 끝나고 뭐하나? 바다비님은 지금 밥은 먹고 방송은 하시나? 바다비님은 지금 뭘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나? 바다비님은 방송하면서 물은 먹나? 바다비님은 오늘 커피는 하긴 하셨나? 이렇게 살짝 궁금해 하실 시간입니다. 간다고? 내일 또 오나? 또 언제 오나? 이것도 한 역시 궁금해 하실 시간입니다. 자, 그럴 때는 나와서 물어봐 주세요. 바다비님, 식사하셨어요? 저녁 먹어야지요. 바다비님 지금 뭐해요? 그냥 멍 때려요. 바다비님, 내일 또 오시나요? 그럼요. 내일 또 와요. 내일은 아침 10시에 와요. 아, 바다비님, 그러면 내일 제가 놀러 올게요. 아유, 그럼요. 엄청 반가워요. 네, 오늘 방송하고 내일 아침에도 또 방송할 여자 바다비 가요 FM 4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바다비님, 저녁은 뭐 드세요? 글쎄요, 고민 중이에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프라비다님에게 소문날까요? 고민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요. 여러분, 오늘 바다비의 가요 FM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셨어요? 즐거우셨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방송하기 좋은 날, 방송 듣기 좋은 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달려왔고요. 내일 아침에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기다려주실 거죠? 안 기다리면 삐진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눈 자키 바다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또 인사 나누러 오겠습니다. 오프닝경에 말씀드렸죠. 독감 어마무시하게 많이 극성이라고 하니까 환절기 아시죠? 옷 하나 둘 챙겨 갖고 다니시는 거. 얇게 입으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 함께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 오후 방송은 퇴근을 부르는 그녀 악마님과 더더더더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곡 그렇게 너를 사랑해 이 노래로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마웠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였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쭉 쉬다 왔죠. 네, 어제도 네 쉬었어요. 네, 한 주의 시작 이제 화요일이네요.

저희에게는 화요일인데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다 보니까 목감기를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네, 따뜻한 물 한 잔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원한 얼음물을 찾은 여름은 이제 다 지나고 이제 따뜻한 커피를 찾는 가을이네요. 네, 가을이 찾아오면 참 좋은데 너무 짧다는 거, 그리고 또 환절기 감기가 또 찾아온다는 거 빼고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방송 우리 바다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또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충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열이 나죠? 왜 이렇게 덥죠? 아, 아침 저녁으로 목이 막 컬컬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막 많이 컬컬하더라고요.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막 컬컬하더라고요. 다들 진짜로 목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아연님의 사연을 지금 봤어요. 아이유 곡이 송출되어서 네, 곡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고마워요. 진작 봤으면 바꿔줬을 텐데 지금 앉아서 봤어요. 네, 우리 꼬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하반기쯤에 축농증 수술하려고 했는데 2027년 잠시 미뤄야 할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축농증 수술, 모든 수술은 여름은 피해야 됩니다. 봄이나 선선한 가을에 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루는 것도 네,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네. 아, 하반기 이제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꼬미남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더 많이 추울 텐데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챙겨주신 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미 선데이님이 청해주신 곡이에요. 네. 오늘 뭔 일이 있어요? 새로운 곡들로. 네, 저에게는 처음 청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그리미 선데이님을 만나왔는데 지금 청해주신 새 곡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네, 우리 아연님께서 청해주신 곡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전해드리고 사연은 조금 이따가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아연님 캬캬 우리 악마 언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을 부르시며 오셨군요.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은 어제보단 조금 일찍 일어나서 씻고 볼일도 보고 점심으로 만난 칼국수도 먹었습니다. 집으로 와서 강의도 두 개를 들었어요. 한 주가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긴 한데 벌써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명절이 있어요. 정말 빠르죠? 이번 주랑 다음 주 안으로 레포트도 하나 써야 되는데 10월에 유치원 실습 전에 해놔야 할것 같아요. 유치원 실습 나가는구나. 두근두근 하겠어요. 네, 점점 실습도 다가오고요.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악마 언니,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컬러. 저 목이 아파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악마 언니 해주셨는데. 유치원 교사 실습. 참, 두근두근하죠? 근데 또 초등학교와 또 어린이집과 또 유치원은 또 다르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제 졸업반인데, 어린이집 졸업반인데, 졸업하기 싫대요. 졸업하기 싫고 어린이집 계속 다니고 싶대요. 그만큼 선생님들과 원장님과 또 친구들이 좋아서 그러겠죠. 우리 아연님도 아마

유치원 교사 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따라다닐 거예요. 저희 동생도 막둥이도 어린이집 교사할 때 아이들이 하나하나 다 예쁜데 유심히 살펴보면 그 아이의 상처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많이 힘들대요.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또 유독 엄마가 좀 나대는 엄마들도 많대요. 우리 아연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애는 이쁜데 엄마가 나대면 애를 한 번 두 번 볼 거 막 한 번만 보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 저도 그래요. 초등학교 엄마를 두고 있지만 엄마지만 나서기를 싫어합니다. 그리려니 하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아연님은 잘할 거예요. 청해주신 곡 중에 하이키곡 남았네요. 세 곡 듣고 우리 와우 와우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잘 쉬고 오셨어요? 네, 잘 쉬고 왔습니다. 쉬어도 쉬어도 마음이 불편한 건 쉬는 것, 안 쉬는 것만 못해요. 저도 잘 있었어요. 보고 싶었다고는 하지 않으셔도 다 알아요. 잊고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하시는 방송 감사히 잘 들을게요. 맛저녁 하세요, 엄마님. 그러게요. 매일매일 방송을 하다가 뭐 이틀, 하루 빠지면, 그냥 그런데, 목, 금, 토, 일, 월, 5일을 쉬었네요. 내일 또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 자키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바빠서 우리 흑장미님 혼자서 방송 스케줄 짜기가 많이 많이 힘든데, 그래서 러쉬하는 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득템, 저는 그러죠. 득템이네, 쉬는 날이네 하는데 요즘 또 개인 사정들이 많다 보니까 네, 방송을 좀 쉬는 날이 평상시보다 좀 많아졌어요. 네, 우리 아우님도 아프지 마시고요. 항상 건강하게 오늘 저녁은 뭔가요? 맛저녁 하시고요. 잘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청해 주신 거 루시퍼 전가요?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0: 네, 우리 건강한 억대님 반갑습니다.
1: 네,
0: 또 잊을 만하니까 또
1: 건강한
0: 오셨네.
1: 억대님 반갑습니다.
0: 네, 또 잊을 만하니까 또 오셨네. 네, 이중으로 들린 것 같아요. 갑자기 음악이 켜졌어요. 볼륨이 켜져 버렸네요. 네, 우리 건강한 억대님, 가을이다. 우리 가을이 왔어요. 우리 가을이 안 보이는데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새곡 가을을 위한 노래를 청해 주신 것 같은데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은 이미 전해드렸고 먼데키즈와 김대명 그리고 또 하나의 가수분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억대님 가을에는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유리님 반갑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두 곡 청해 주셨어요. 네, 우리 유리님도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 하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저녁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끝자락으로 천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가지고 나올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 함께해 주실 거예요. 우리 예쁜 사연들과 청곡도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쉬고 목요일 날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신나는 퇴근길 우리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 저는 내일 쉬었다가 목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혼자 살다 보면 정성을 쏟을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화단을 가꾸거나 개를 기르는 노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만두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타인의 호의에 기대지 않고 노동력을 사서 자신의 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노년에게 중에서의 글입니다. 화단을 가꾸거나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을 때는 그래도 기운이 남아있을 때죠. 언젠가는 내 몸조차 가누는 것이 버거울 때가 올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하겠죠. 그럴 때가 오기 전에 자신을 더 잘 가꾸어야겠습니다. 그래야 화단도 가꾸고 반려동물도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9월 15일 화요일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 우리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해주신 흑장미님 수고 많으셨어요. 음악 잘 들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녁도 맛있게 잘 챙겨 드세요. 원래 목요일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화요일날 인사드립니다. 가끔 이렇게 시간이 변경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변경돼도 항상 함께 해주시고 신청곡 올려주시고 대화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2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보리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이라는 곡, 게일의 노라도, 김건모의 부메랑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아이보리라는 가수가 저는 여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남자 가수네요. 그 이승환의 곡을 리메이크해서 예, 재해석해서 사랑이 온다 OST 곡으로 불렀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옛날 곡 리메이크하는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어떤 가수가 부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겠지만 요즘 가수들도 참 노래들을 잘하는 가수들이 꽤 많아요. 느낌이 또 살짝 새롭네요. 요즘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키우셨지만 지금은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키우죠. 자식같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애정도 많이 주고 글쎄요. 저는 너무 예뻐해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너무 예뻐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라는 자신이 없어서 섣불리 제가 시작을 못하는데 저도 막 그 아기자기한 아기 강아지 너무 예쁜 강아지 막 안고 싶고 키우고 싶은

한데 그 마음이 좀 간절한데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런 애완동물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은 키우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책임져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신청곡 게시판 가보니까요. 신청곡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전에 제가 선곡 한두 곡만 들려드리고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로이킴과 정준영이 부릅니다. 먼지가 돼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배달 바쁜 관계로 후다닥 다녀갑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화이팅 하셨어요. 우리 꽃미남님. 저녁 시간이라 아마 배달이 많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저녁 잘 챙겨 드시면서 일하시길 바랄게요. 요즘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다니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신, 해가 또 빨리 지는 그 계절이에요. 그래서 금방 어두워지니까 항상 안전운전하세요. 신청하신 곡세 곡이 있습니다. 세곡 중에서 2NE1의 파이어,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태연의 헤븐이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태연의 헤븐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저녁들은 모두 드셨나요? 저녁 아직 안 드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녁을 든든하게 드시고 편안하게 저녁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달 9월달입니다. 9월 명절이 있어요. 명절 준비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번 주부터 준비를 하는데 참 마음이 바쁘네요. 음식도 준비해야 하고 어디를 먼저 가야 할지, 가면 며칠인다 있다 와야 할지 고민이 너무 많은데, 이번 명절에 어디도 가지 않는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특히나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명절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명절이 오기 전부터 이미 머리가 찌근찌근 아픕니다. 바쁘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저도 안 바쁜 명절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9월 명절이 후딱 지나고 나면 다들 아시죠? 10월 첫째 주도 쉬는 날이 있고요. 둘째 주도 쉬는 날이 있어요. 10월달 달력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너무 안타까운 게 10월 1일 날 국군의 날이 휴일이 아니라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국군의 날만 그 대체 휴일이 딱 되고 금요일날 연차 쓰면 해외여행 가야죠. 거의 뭐 한 5일 쉬는데 이럴 때는 저기 비행기 타야 합니다. 너무 간절한 휴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막 10월 1일은 휴일이다 막 이렇게 깡깡깡 안 할까요?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헌병칠 씨님 천곡이요 하시면서 두 곡 신청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들만 딱 뽑아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 라는 곡과 주니퍼의 하늘끝에서 흘린 눈물이라는 곡 두 곡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까까님. 이번 주는 화요일에 오셨군요. 오늘은 응급 상황도 줄줄이 터지고 아주 그냥 뛰어다니다 볼 일을 다 본 하루였습니다. 점심 먹은 건 어디로 갔는지 배가 꾸르륵 거리네요. 가는 길 국밥이랑 수육 포장해서 갑니다.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함께 잊어버리려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 필사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봐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육과 소주 한 잔 드시면서 오늘 하루의 피로를 쫙 푸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세 곡 준비 다 했습니다. 제가 이 그 입 안에 그 상처 있죠. 피곤하면 생기는 이 물집이 딱 생겼는데 입 천정 쪽에 생겨서 이 발음이 자꾸 새네요. 아유, 이게 또박또박 읽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말이 어색한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나 싶네요. 신청하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트 버블이라는 곡 먼저 들려드립니다.

1사마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하늘에 웃기네 라는 곡.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예전에는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곡이기도 해요. 슬러시의 파란이란 곡, 리메이크 곡이죠. 제가 그 필사마님께서 이 곡을 신청을 해주셔서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했어요. 지금 이 가수는 뭐 할까? 그런데 아,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에 갔네요. 요즘에는 가수들도 참 많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정말 천재가 단명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가수도 정말 안타까운 아까운 가수네요. 그때는 참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알게 되네요. 좋은 곡을 남겨줬네요. 덕분에 좋은 곡 잘 들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되겠네요. 정인이 엄마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오늘 아들이랑 병원 다녀왔어요. 오늘은 조금 시원하다 해야 하나? 바람이 불어서 좋았답니다. 항상 오후에 나가는데 버스 타는 게 힘들어요. 갈 때는 집 앞 정류장이라 좋은데 다시 갈 때 시장 쪽에서 타니 어르신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서로 먼저 타고 앉겠다고. 저는 서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 안아도 그냥 바라보시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오후 시간에 학생들 수업 끝나고 버스 타는데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타는지 또 내리기도 힘들어요. 혼자 왔다 갔다 버스 타고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학생한테 벨 눌러달라고 무사히 벨 눌러달라 해서 무사히 내리고 집에 왔어요. 아까님 남은 하루 알차게 보내보아요 하셨는데 우리 정인이

엄마님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언젠가 아이 안고 병원을 갔다 오면서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 날씨가 더울 때 땀이 차잖아요. 그랬었던 사연을 한번 올렸.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엽의 너에게 기울어 가라는 곡 함께 했고요. 이 정엽의 이 곡을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을이 확 느껴지죠? 노래마다 그 느껴지는 계절이 있어요. 어떤 곡을 들으면 아, 진짜 한여름 바닷가가 생각이 나고 지금 이청엽의 너에게 기울어 가라는 곡을 듣다 보니까 단풍지는 가을이 확 상상이 되는 거예요. 참 빨리 단풍이 또 물이 들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오늘 처음으로 한 3시간 정도의 그 공백이 있었어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쉴수 있는 그런 시간 타임이 있었는데 점심을 일찍 먹고요. 한 11시 반쯤 먹고 커피를 아이스 커피를 한 잔을 딱 들고 그 차를 끌고 가까운 곳에 직장 가까운 곳에 산이 있습니다. 이게 조그만 동산 같은 게 있는데 차를 끌고 가서 캠핑 의자 있죠. 캠핑 의자를 놓고 그늘에서 그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 바람이 좀 시원했어요. 추운 바람 아니고 약간 미지한 바람 아시죠? 미지근한 바람. 그런 바람이 부는데 너무 평화롭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답답했던 마음, 그리고 복잡했던 머리, 생각들이 싹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2시간 동안 앉아서 무슨 생각을 한게 아니라 그냥 멍 때린다고 하죠. 멍 때렸는데 이게 그렇게 힐링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조급한 마음에 뭐 출근하고 조급한 마음에 퇴근하고 막 이런 생활이 아닌 오로지 혼자 2시간 가만히 앉아 있는 이 시간이 참 좋은데 그 우리 그 하늘에서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항상 바쁘시지만 틈틈이 잠깐이라도 한 30분만이라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꼭 한번 해보세요. 선곡 한 두세 곡 정도 들려드리고요.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이재성이 부릅니다. 마지막 도전.

월화 드라마 최애 사원 OST 곡이었습니다. DNX의 이유라는 곡. 정말 재미있게 봤던 곡. 봤던 곡? 봤던 드라마. 드라마를 보면서 이 곡을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중에 방송을 하게 되면 이 곡 꼭 한번 선곡해서 들려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 방송을 하게 돼서 들려드리게 되네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이시죠?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악 나가는 동안에 우리 스웨트님께서 마지막 사연 올려주셨어요. 왠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뵀나요? 저도 시간 개념이 요즘에 참 없어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어제 같아서 저번 주에 뵀나? 요번 주에 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까까님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가 성큼 다가온 9월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원래 힘든 월요일 연장근무하고 화가 날 것 같은 화요일 연장근무하고 퇴근길입니다. 가을인 듯 아닌 듯 하루 종일 더위 위에 근무하려니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말하는 걸 좀 조심해야 하는데 순간순간 욱하네요. 이럴 땐 무시하고 입 막고 지내야 할까요? 반가움에 사연을 쓰고 싶어서 그냥 주절주절 거려봅니다. 다음 주엔 소고기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방송 고생하세요 하셨어요. 그 스위트님 사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살짝 좀 욱하는 성격이에요. 평상시에는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욱하는 성격인데 저도 가끔 후회를 해요. 아, 그때만 좀 참을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욱하지 마시고 살짝 꾹꾹 누르시다가 욱하지 않게 약간 평평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참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순간 욱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좀 눌러보자고요. 제가 요즘에

제가 로또를 잘 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끔 삽니다. 그리고 요즘에 혹시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로또 1등도 출근합니다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저도 출근할 수 있는데 로또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로또 되면 저 한턱 쏩니다. 소고기로 팍! 저 로또 1등 되게 꼭 기도해 주세요. 신청하신 곡 세 곡 준비하셨어요? 저 이제 방송 끝날 때가 됐나봐요. 자꾸 말 꼬여요. 저 얼른 음악 들려드릴게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 스위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라는 곡,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8시 49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한 10분 정도 될 것 같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제가 어제 퇴근을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요즘에 저녁에 산책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 6, 7시 정도 되면 이제 식사하시고 해가 약간 뉘엿뉘엿 질 때쯤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데, 어제 이제 운동을 하러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아시죠? 막 숨차게 막 열심히 뛰지는 못해요. 제가 잘 못 뛰기 때문에 슬로우 조깅을 하려고 갔는데 살짝 구름이 어둑어둑 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비가 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벚꽃 나무길이 있습니다. 한 1.5km 정도 되는 벚꽃길이 있는데, 1km? 1km 정도. 그 거리를 살짝 뛰다 보니까 비가 살짝 내리는 듯 해요.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비가 이러다 많이 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벚꽃나무길 외에는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뛰고 있는 벚꽃길은 나무로 인해서 비가 많이 안 맞는 거예요. 살짝 뛰면서 너무 기분 좋다. 남들은 비를 많이 맞고 있는데 급하게 갑자기 오는 비라서 나무 밑에서 비를 살짝 피할 수 있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 아주 단순함에 또 행복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좀 단순한가? 너무 사소한 거에 행복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어제는 살짝 뛰면서 비 많이 맞지 않는 거에, 나무들 가지 사이에 비를 많이 맞지 않는 거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아주 사소한 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면서 우리 살자고요. 조선힙합의 난 행복해질 거야 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인사하러 올게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절이에요. 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병나지 마시고요. 각가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2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과도 즐거운 시간과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화요일은요, 일요일, 월요일보다 조금 덜 바쁜 것 같기도 하고요. 주말은 아직도 한참 멀리 있는 것 같은, 네, 참 애매모호한 그런 요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사는 날들이 꼭 특별해야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별일이 없이 하루를 보내고 또 좋아하는 노래 한 곡에 귀를 기울이고 누군가 건넨 별것 아닌 그 말에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그 정도면 꽤 괜찮은 하루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해야 할 일도 또 복잡했던 생각도 잠시 음악 뒤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골라서 두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옆자리를 슬쩍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음악이 흐르는 곳 하늘호수, 마음이 쉬어가는 곳 가요 풍경. 네, 오늘도 여러분 곁에 두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또 출발해 볼까요? 갈게요.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예 가요 풍경, 오늘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따라가고 있었지만.
1: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꼭 서둘러야 하는.
1: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2시간 정도 있으면요 퇴근합니다. 내일은 저녁 7시 정도 퇴근 예정이고요.
0: 그냥 지나치긴 싫어. 조금 천천히 가도 돼.
1: 네, 구름이 그린 달빛 드라마 10주년 예능 1박 2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합니다. 김유정, 최수빈 볼 거예요. 네, 5인방 출연합니다. 네, 그래서 볼 거라고요. 그래요,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그린 달빛, 네, 이거는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시고요. 화이팅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네, 2시간 정도 남았다고요. 그래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요. 편안한 저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내 손에 남아 있는 하.
1: 네, 청해 주신 곡은요 박은빈 씨의 도레미파, 엠플라잉의 스타, 웬디의 선키스트까지 세 곡 함께 합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네, 서늘함을 넘어 쌀쌀함이 감도는 날씨. 이니님, 감기 걸리진 않으셨죠? 네, 이런 날씨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은요, 독감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감기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절기 때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새벽에는 많이 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행히 폐렴으론 이어지지 않지만은 조심하셔야 해요. 하셔야죠. 네, 오래 갑니다. 감사히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언제부턴가는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감기는 약 복용하면 7일, 복용하지 않으면 일주일 그랬는데요. 요즘은 약을 복용을 해도 뭐 한 달까지도 뭐 한 달 보름까지도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요. 변해가는 세월 속에서 감기도 오래오래 버티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필사마님을 비롯한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신청하신 곡은 이후에 마지막 통화 이후로 오늘 도요한의 늦은 안부 서희라의 미워하지 말아요까지 세 곡 함께합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유일무이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공 네, 주말 라디오

의리는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저번 주는 5시, 5시 했는데요. 이번 주는 5시, 7시 하고 있습니다. 아이쿠, 어떡해요. 퇴근하고 잠깐 놀다 누우면요. 순식간에 출근 알람, 뭐 정신없게 보내다 보니 시간을 무지무지 잘 가네요. 이제 와서 목요일, 평일 휴무인데요. 아마도 출근하라고 할 것 같아요. 어이쿠, 하라면 해야죠 뭐. 토요일에는 벌초 있어서 후다닥 끝내고 하루 종일 기절하면 되니깐. 네, 늦은 시간이지만 꼬기보다 더 좋은 우리 이니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하트 꽁꽁꽁. 풍경이 오늘 따라 너무. 네, 정말 일주일 근무하고 주말에 쉬지 않으면 그 다음 주가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회사에 좀 건물을 조금 늘리는 게 있고 기계가 들어올 게 있어서 지난주에 또 출근을 했었고, 그러고 이번 주에는 주말에는 남해 갔다가 땅끝마을 남해 갔다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갔다가 저녁에 왔고, 또 일요일은 또 지난 일이 계속 진행 중이라 일요일엔 또 출근을 했어요. 7시에 갔다가 7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요번 주도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아마 요번 주 내내 그냥 이건 시체가 걸어 다닌다는 네. 그렇게 막 돌아다닐 것 같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일주일에 주말은 쉬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주말은 푹 쉴 수 있으니까 이틀 내일이 그냥 쉬려고요. 우리 스위트님도 푹 쉬셔야 될 텐데 늘 피곤이 겹쳐서 어떻게 하지요? 네, 하늘호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도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무리 잘하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의 신청곡은요, 디오의 괜찮아도 괜찮아. 한올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에피톤 프로젝트, 너라는 이유까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능력이 하나 있답니다. 근데 분명 뭔가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는데 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능력 말입니다. 네,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안 나면요. 그냥 음악이나 한 곡 듣는 거죠. 네, 여기는 한울호수 방송국 이니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3분을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0: 네,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피곤한 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을 하느라 마음이 바빴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해야 할 일 조금 남았어도 오늘은
0: 네, 오늘 밤은 생각도 조금 퇴근시키죠. 야근 수당도 안 주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잡아 두겠습니까?

네, 인이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멈춰서도 다시 가면 되니까 오늘은 괜찮아 별일 없어도 괜찮아. 언니 안녕하세요. 가을은 안 타는데 자꾸 기운이 빠지네요. 근데 이게 가을 타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점심시간 길어진 이야기. 네, 딱히 고민도 없는데 한숨만 나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언니 방송 들으면서 잠시 힐링합니다. 사랑합니다. 가벼워진 내 마음을 발견했어. 꼭 먹지. 네,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여성분들이 봄을 타고 남성분들이 가을을 탄다죠. 근데 요즘 그런 게 없는가 봐요. 봄, 가을 다 타는 거죠. 네, 우리 흑장미님 네, 오늘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구름이 천천히 네, 그딴 거 타기 없기.

네, 우리 흑장미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써니사이드의 도쿄 로맨스, 나른한 우체통에 지붕 위에 올라간 고양이, 그리고 러버즈, 우린 너무 뻔하지 않아.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흑장미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구름이 썬데이님, 굴룸이래요. 네, 굴룸이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네, 오랜만이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이 없고 신청곡만 있어서 쭉 이어서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페이스 A의 Again,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손디아의 어른까지 함께합니다.

꺄악. 네, 우리 인이언니다. 인이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아연님. 사랑은 끝났는데 기억은 끝나지 않나 봐. 지우려고 할 수. 언니 방송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 기분은 기분 탓인 거 맞죠? 네, 방송은 하셨는데 제가 못 들어온 것 같습니다. 허헛.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선선한 바람에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나요? 네, 요즘 바람이 선선해서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낮에는 햇볕이 따사로워서 덥지만요, 오늘 저녁으로는 대패 삼겹살에 된장국을 먹고 배 두드리며 쉬었던 건 안 비밀. 이제는 보내줘야 한다는 걸 알지만. 네, 아주 잘했습니다. 대패 삼겹살. 그래요. 이게 숙주나물이랑 이렇게 숙주랑 막 섞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차돌이랑 또 숙주랑 이렇게 볶아 먹어도 맛있고. 모래니, 그쵸? 네, 아침부터 바나나 우유, 딸기 라떼 마시고, 점심 먹고 바닐라 라떼까지 마시니, 화장실을 네 번이나 간 건 더더 안 비밀. 어우, 살짝 할걸. 네, 하루가 참 빠릅니다. 요즘 들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벌써 수요일이니까요. 그러게요. 네, 수요일에는 분리수거도 해야 하고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 버려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맞죠? 언니,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선선한 날씨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이 언니 하트 꽁꽁꽁.

0: 네, 우리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연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요. 하루하루 늘 행복한 시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 해령의 바보, KCM의 어쩌다가, 박하유비의 당신과의 키스를 세어보아요까지 함께합니다. 잘 들을게요.
1: 참 많이 사랑했으니까.
0: 네, 체리님 저도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내일부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도 내일부터, 다이어트도 내일부터, 일찍 자는 것 또한 내일부터. 네, 그렇다면 그런데 그 내일이란 분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걸까요?

0: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1: 조금 늦어도 괜찮아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어.
0: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목요일 밤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루스 24 단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이젠 점점 가을이 되어서 그런가? 낮에는 햇볕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여름 햇빛보다 가을 햇빛이 더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늘 외출을 하는데 깜빡하고 양산을 두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엄청 후회했는데 왜 이렇게 햇볕이 따가운지. 차 안에서도 햇볕 있는 쪽만 피해서 앉았거든요. 다행히 일은 잘 보고 왔고요. 집에 오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좀 설쳤거든요. 그래서 되게 피곤했는데 집에 오니까 허기가 지더라고요. 밥 먹고 나니까는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요즘 그러지 않나요? 계절이 바뀌면 제일 먼저 몸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잠이 조금 더 많이 온다든가 조금 더 피곤해진다든가 스트레스를 좀 더 받는다든가 조금 더 먹을 게 땡긴다든가 이게 우리 몸이 계절에 적응하려고 그런대요. 아무튼 예, 여러분들 반갑고요.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예, 이번 한 주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려서 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만나 볼까요? 예. 우리 그 샤방샤방한 꽃미남님께서 1등으로 다녀가셨어요. 늘 1등이긴 한데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늘상 올리시는 분들이 안 오시 그 신청란에 안 보일 때 지금처럼 꽁치님이 항상 2, 3등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우리 꽁치님이 안 보이듯이 되게 서운하거든요. 근데 우리 꽃미남님도 가끔 1등을 놓치면은 서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1등이네요. 반가워요. 휴일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폼 클렌징. 다이소가 좋아요? 올리브영이 좋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 올리브영이든 다이소든 저는 좀 안 가려요. 가격 차이는 좀 나는데 글쎄요. 저는 그닥 이

화장을 거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크림이나 바르면은 바를까? 그거 아닌 다음에는 거의 화장할 일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화장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나이가 먹도록 제가 20대부터 거의 화장을 안 해버릇 해가지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눈썹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엄마가 예전에 결혼할 때쯤에서 문신을 해주셨거든요. 눈썹 문신을.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흐릿해졌거든요. 많이 흐릿해졌는데 자국은 있어서 자국은 조금 남아있는데 흐릿하게 남아있는데 그조차도 잘 따라하지 못해요. 눈썹을 좀 잘 그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리 따라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어려운 게 눈썹 그리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글쎄요, 폼크렌징 같은 경우는 저는 다이소에서 그냥 구입을 하거든요. 근데 되게 깨끗하게 지는 것 같아요. 오일하고 크림하고 같이 사용을 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뭐 선택을 하라 그러면 예,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니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고 싶어요. 온유의 인투 유, 치즈의 유니버스, 란의 널 많이 사랑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사서 논 것도 쓰고 다이소 것도 쓰고 하니까 뭐 그닥 온유입니다. 인투 유.

예, 재봉틀 고양이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니 언니에게 왔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죄송한 마음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 건강한 목소리 그대로이신가요? 요즘 환절기라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이대로 언니가 계셔서 고맙고 더 많이 생각하고 약간은 든든한 마음뿐입니다. 못난이 사연으로 머리는 복잡해도 지금 이 시간을 누리면서, 근데 일은 좀 질척거려요. 어째 제가 옷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도 많이 이니 언니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이 사연을 우리 이니님이 해주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어쩌나. 재봉틀 고양이님 오랜만에 뵙네요. 반갑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 이렇게 만나니까 또 반갑고요.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나얼의 바람의 기억 함께 하겠습니다.

짱!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 잘 보냈습니다. 강의도 듣고 밥도 든든히 먹고 좀 전까지 조별 과제 수정했습니다. 내일은 마트 몇 군데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씩이나 가세요? 와, 뭘 이렇게 많이 사신다고 몇 군데씩이나. 도서관에도 시간 되면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따사로우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남은 하루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트 뿅뿅뿅. 아, 저는 오늘 잠시 외출을 하고 예 빠르게 집에 왔어요. 덥기도 했지만 제가 외출을 하면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다이소. 그 버스 정류장 앞에 다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를 꼭 들리는데 오늘 딱 차가 생각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돼 있거든요. 뭐 정류장 댁인가? 뭐라고 써 있지? 하여튼 그렇게 써 있는데 오늘은 15분? 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오니까 안 되겠다. 다이소는 오늘 패스. 그러고는 부리나케 집으로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아침을 안 먹고 나가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라고 해야 되나? 근데 벌써 예 집에 5시 넘어서 6시 안 돼서 들어왔던 것 같은데 6시 안 돼서 들어온 것 같은데 밥을 벌써 세 공기 먹었어요. 세 그릇 먹었어요. 예 거의 1시간 반에 한 번씩인가? 하여튼 수시로 배가 고프다 싶으면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예 지금까지 세 그릇을 다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을 예 몇 시간 동안에 그냥 후다닥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나갔다 오면 아 피곤해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같지 않나요? 저는 안 먹을 때는 안 먹는데 한번 먹게 되면 계속 배가 고프더라고요. 뱃속에 그지가 들었는지 한번 뭘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땡기고 커피도 벌써 두 통? 예. 다 먹었어요. 아무래도 제 뱃속에는 상거지가 들어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오랜만에 듣네요.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늑대와 추물님 반갑습니다. 제 시간이 처음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몇 번 오셨나요? 내 머리가 나빠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늑대와 추물님을 만날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반갑습니다. 마골피의 비행소녀,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이렇게 두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늑대와 추물님 만나서 반가워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호수 24 다니엘 가요 비타민 함께하고 계시죠? 신청단에 우리 철림 다녀가셨어요. 노래 두 곡 준비했어요. 소연의 퇴사할게요. 예, 가게 문 닫나요? 우리 철림 지금 뭐 하세요? 왜 조용하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예. 좀 나와보세요. 한가람에 나는 반딧불 두 곡 준비해놓고 있고요. 최예나의 노래는 제가 끝부분에 준비를 할게요. 먼저 한가람의 음성으로 나는 반딧불 준비할게요.

0: 좋아해.
1: 예, 오랜만에 신현이와 김루트가 부르는 오빠야라는 곡 함께 했고요. 아이보리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그리고 오렌지 캐러멜의 노래죠.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제 시간은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아의 노래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요.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해. 두 곡 함께할게요.

예, 잠시 뒤에 우리 철님의 마지막 신청곡 있죠? 채애나의 캐치캐치라는 곡 전해드리고요. 우리 철님 어디 가셨어요? 식사하다가 주무시나요? 어디 가셨지? 도망가셨어. 어디 가셨지? 예, 철님을 찾습니다.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끝날 때까지 안 나오는 우리 철님 어디 가셨어요?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지금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궁자 궁자. 예, 채애나의 캐치캐치 전해드리고요. 싸이의 뜨거운 안녕 준비했어요. 그리고 비어네이퍼의 잘자요 굿나잇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한우로스 잡기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

흔으로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영락없는 가을인데 낮에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28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는데요.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극심하게 벌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우니까 환절기의 건강관리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년 기온을 3에서 4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현재 청주 14.8도, 춘천 10.2도 보이고 있네요. 철원과 제천 등 일부 내륙과 산간은 한자릿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가을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 전주, 대구, 부산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쾌청한 가을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반면 제주 산간에는 오늘 낮까지 비가 조금 오겠고요. 그 밖에 제주도는 내일부터, 동해안은 모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주말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강이나 호수 근처에 시야가 더욱 답답한 만큼 교통안전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이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No chance to cool down. Continue to seek and find. What do we do now? It's all about finding love. Sometimes hard to come by.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이 안 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청해 주신 곡 써니사이드 MJ의 도쿄 로맨스,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걸스데이의 썸띵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어제 응급 상황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뒤라 오늘의 쉼이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제는 정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었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었던 하루였어요. 병원이라면서 하루에 응급상황 4건을 치러본 건 처음이었네요. 집에 오는 발걸음이 어찌나 무겁던지 오늘은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정말 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한우로수와 함께 말이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하루에 응급상황을 4건을 겪었다고요? 하루가 얼마나 긴장되고 고된 시간이었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네요. 그렇게 긴 하루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는 말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 더 소중합니다.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좀 전에 들으셨고요. 소녀시대의 소원을 말해봐 로이킴의 We Go High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보님, 화창한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늘만 봐도 기분 좋고 저녁에는 핑크빛 노을과 달까지 선명하게 보여서 가을답더라고요. 하늘을 많이 올려다보세요. 저는 이 가을을 만끽하려 내일부터 월요일까지 가족 여행을 떠나요. 잘 다녀와서 만날게요. 터보님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요즘처럼 하늘 맑고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한 번쯤 더 하늘을 올려보게 되는 것 같죠. 아침에 맑은 하늘부터 저녁에 핑크빛 노을 그리고 또렷하게 빛나는 달까지 가을의 풍경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합니다. 내일부터 가족여행 계획하고 있군요.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예쁜 풍경도 마음껏 담아오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여행 떠나기 전 이렇게 방송에 마음 남겨줘서 고맙습니다. 월요일까지 즐겁고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여행 다녀오신 후에는 또 반가운 얘기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해봐.

전화를 좀 받느라고 멘트를 못했네요. 정인여마님 신청 사연입니다. 더 레이의 청소, 김태우 하고 싶은 말, 소울스타의 잊을래 정해주셨습니다. 터버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집안일을 좀 해볼까 해요. 아들 방, 안방, 거실 등등 미뤄뒀던 청소를 할까 합니다. 아들이 잘 놀고 해주면 편하게 할 수 있을 듯해요. 무사히 끝날 수 있겠죠? 오늘이 벌써 수요일입니다. 하루도 알차게 보내보아요. 미뤄뒀던 집안일은 마음먹고 시작하기 전까지가 제일 큰 일인데 막상 하나씩 하다보면 어느새 깔끔해져 있죠. 오늘은 아기가 잘 협조해주면 청소하기도 한결 수월하겠는데요. 애기방, 안방, 거실까지 한꺼번에 하려면 생각보다 체력도 많이 필요할 테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곳부터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개운한 기분도 느낄 수 있겠죠. 벌써 한 주의 중간 수요일입니다. 미뤄뒀던 일도 하나씩 정리하고 마음까지 한결 가벼워지는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빠. 이런 아침 간만에 인사드려요. 아침부터 한숨이 한숨이 스케줄을 짜야 하는데 요새는 스케줄을 왜 짜나 싶습니다. 병나겠어요. 지치나 봐요. 그래도 잘 들어요. 이창섭의 또 사랑이라니. 준종신의 프로듀싱을 했군요. 모닝커피의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준 사람, 범진의 잘 가라 청해 주셨습니다. 요즘 노래들이 되게 짧잖아요. 3분이 거의 채 안 되는 대부분의 그런 곡들이고, 그 중간 전주도 없고 중간에 반주도 없고 후주도 없고 거의 그냥 노래와 가사로만, 멜로디와 가사로만 이루어진 그런 곡들이 많은데, 5분이 넘는 곡은 최근에 나온 곡 중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한숨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다라는 거겠죠. 해야 할 일은 계속 눈앞에 있는데 스케줄 짜는 게 느껴질 정도로 힘들면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았던 만큼 오늘 꼭 해야 할 일 하나씩만 생각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취미로 하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막 너무 신경 쓰고 그러면 머리 아프죠. 잘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더 지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음악 들으면서 잠시 마음 편하게 쉬어가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조금 덜 힘들고 한숨 대신 웃을 일이 하나라도 더 생기는 하루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비주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DKZ의 로팽, 백예린의 산책, 도경수 팝콘 청해 주셨습니다. 한주 중간인 수요일쯤 되면 뭔가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것 같죠. 요즘 날씨는 너무 좋아서 하늘 부른 맛은 있는데 주변에 뭐 감기 환자, 코로나 환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환절기 건강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와우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좋은 계절 하늘 한번 더 올려다 볼 수 있는 여유 가질 수 있는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KG가 동키즈의 약자군요. 뭐 당나귀 뭐 그런 건가 보죠. 잘 들어보겠습니다.